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도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의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성경 공부 모임인 마더와이즈에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회복 교재 안에 나오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첫 번째 곡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약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다. 언약 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받았다.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분의 신부라는 것과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그분만이 당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 교재와 찬양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이의 맛을 떠올려 보라. 오이의 맛과 식감은 매우 독특하다. 그 맛을 아는가? 오이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오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이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맛이나 감촉, 냄새가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오이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었다.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곡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에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회복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4: 써머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젠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4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승리를 체험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끝곡으로 함께 올려드리죠.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삶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기도 부끄러운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도 우리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인 중에 가장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찰리 스미스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찰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이었지만 감사합니다. 132년간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서 이 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찰리의 인생은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노예로 미국에 팔려와 미국 전역에 끌려다녔고 병들고 굶주려 죽을 뻔한 적만 20번은 넘었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마 이 고백일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통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기도 드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받고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과 행동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개업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개업 예배 신방하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는 집사님께 일해야 하는 이유와 소망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합니다. 아동부 여름 캠프를 위해 출발에 앞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모두 만나주시기를,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 지키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삶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공급의 터전을 지키시고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생업을 주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나의 요새여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은 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테너 조창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릅니다. 육과 영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 부릅니다. 토요일 양육이 계획되어 있는 성도님께서 오후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양육을 할 수 없냐고. 수요 예배 전에 새가족 교육도 진행해야 해서 시간에 여유가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수요 예배로 바쁘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양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며 주님께서 새가족 성도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가족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가장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과 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되어지는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2여전도의 특송 찬양에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가족 교육하며 양육하며 장로님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형편과 시간이 맞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는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가장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셔서 참 감사하다는 장로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We Love의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에 필요한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쓰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 일기 샘플을 읽어보실 수 있고, 나의 일기도 어플에 저장해 두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나눔 방을 만들어 가족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누며 예수 동행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해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수 동해일기를 통해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동해일기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를 출발하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청년부에 다니는 한 그 신실한 A라는 자매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 결혼을 놓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 청년회 회장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놀라운 사실, 그 자매가 이제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자매가 꿈에서 봤다는 청년회 회장이 담당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상기된 얼굴로 고백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처럼 한 자매의 얼굴이 보름처럼 붕 떠올랐습니다.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뭐 이런 표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아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다리가 딱 맞으니까. 아, 이 청년의 한 커플 나오나 보다. 물었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게. 그래서 넌지시 어제 찾아왔던 A 자매 이름을 댄 겁니다. 그 자매냐. 그 형제가 고개를 저으면서 B 자매. 네. 다른 자매의 이름을 댑니다. 엇갈린 사랑의 작대기죠. 여러분, 너무 감정이입해서 듣지 마시고, 우리 청년의 일 아닙니다.

0: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저 청년의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형제와 혹은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분들, 그런 친구들 몇 명 겪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물론 때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꿈과 환상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무의식적 열망의 반영인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합니다. 결혼이라면 내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원했던 자매, 형제가 무의식 속에 투영이 되어서 자꾸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납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좋아합니다. 사업이라면 내가 원하고 내 이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처럼 내 욕망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이 됩니다. 기억하실 사실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좁은 외길로 여깁니다. A라는 아파트, B라는 학교, C라는 직장, D라는 자매, E라는 형제. 하나님이 꼭 집어서 허락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벌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좁은 외길이 아닙니다. 8차선 대로입니다. 1차선으로 달리든 2차선으로 달리든 어느 차선으로 달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이라면 현대자동차든 중공업이든 오일뱅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짓는 직장이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집과의 거리, 자기 적성, 뭐 기타 여러 고려할 것들 다 고려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내사가 마찬가지입니다. 8차선 대로 안에서 기도하면서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 이거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왜냐하면 명백하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어렵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기도는 뭐 일도 안 하고 천하 안 하고 감사는 그냥 맨날 불만과 불평 막 이런 분들, 안달 복달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시는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이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명백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의 거룩함.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뜻,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물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대화 중일 때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먼저 스승님이 먹어야 숟가락을 자기들도 들 테니까 선생님 랍비여 잡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수군대죠.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지? 그새 우리가 안 챙겼는데 누가 챙겼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0: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 될까요? 왜 양식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 행하면 하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먹을 양

양식처럼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는 생명과 연결이 되죠. 먹어야 삽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요건인 의식주, 생존의 기본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옷은 뭐 며칠 안 입고 다녀도 살죠. 집도, 집 없어도 삽니다. 집 없는 노숙자분들도 있죠. 근데 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삶의 가장 필수 불가결인 게 먹는 겁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필수 불가결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34절을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소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종결하다, 완성하다, 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외치신 일곱 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 그중 여섯 번째 말이 다 이루었다 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이 온전히 이루는 이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다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절대적인 신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음 전하는 양식 필수 불가결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전도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뭘 합니까? 너무 신나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 내가 만나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걸 추수의 비유로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복음 전도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필수 불가결한 양식과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철학자 중에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칸트. 모든 철학은 칸트로 다 흘러들어가서 칸트에게서 다 용해돼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 철저한 루터교, 그러니까 경건주의자 어머니 밑에서 칸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황금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칸트 윤리학의 모태가 됩니다. 칸트 윤리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칸트 윤리학을 대표하는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언명령 무슨 뜻이냐면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고귀한 명령,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걸 칸트의 말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따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칸트의 윤리학을 야 고결한 윤리학이다 막 찬사를 보내고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던. 자,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모든 유대인들이 잡종이라고 혐오하고 그런 사마리아 땅 그것도 당시 사람 숫자 셀 때도 안 들어가는 여자 그녀의 구원 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갈증 가득한 여인의 삶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반대를 뚫고 들어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녀를 만났고 대화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영혼을 만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드리면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제 마음에 있었던 전도에 대한 불편함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부터 저도 시작을 했죠.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하면 근 뭐 한 24, 5년간 지금 현재 이제 교회 밥을 교회 사역자를 먹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축제, 뭐 행복축제, 전도폭발 여러 이름으로 전도에 힘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전도 이렇게 강사 혹은 뭐 전문가 세미나 하는 분들, 간증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자신의 교회 행복축제에 막 1,000명, 2,000명이 등록을 했다. 몇 명이 작정을 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교인이 막 두 배로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됐다. 사진 막 보여주시고 숫자 보여주시고, 많은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에 따라서 발대식도 막 하고 깃발 흔들고 교구별로 목표량 할당해서 그래프로 막 표시하고 숫자로 막 써올려가고 붙이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늘 한쪽에는 이게 있어요. 야, 진짜 열심히 있구나.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시구나. 나는 뭔가 내 목회는, 이런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1,000명, 2,000명 숫자를 자랑하는 저게 맞는 방식일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제가 그 불편함의 원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한 영혼을 수단으로 대하는가, 그 영혼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가, 이 차이구나. 그 새생명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전도로 단순히 교회가 막 수적으로 성장하고 그럼 재정도 늘겠죠? 더 많아지면 대형교회 되겠죠? 그럼 제가 제일 좋겠죠? 어깨 힘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좋을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사람은 수단입니다.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구독자 숫자, 관중의 숫자, 연봉의 숫자, 매출의 숫자, 항상 숫자가 강조됩니다. 거기에 인격과 거기에 성품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사람은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숫자적인 계산도, 정치적인 이념도, 교세 확장의 야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로 인해 깨어진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전도가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새생명 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작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오염되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영혼을 숫자가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복음전도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복음전도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수 늘리고 대형교회 되고 재정 늘리고 50명, 100명 전도해서 뭐 전도왕 되고, 복음전도는 결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 복음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전도는 실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영혼이 수단화, 숫자화되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복음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복음전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새생명축제를 통해 1,000명, 2,000명, 500명 막 모이는 거, 작정하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 4장엔 복음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에 달았다. 숫자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숫자들을. 그런데 사도행전의 숫자의 핵심은 그 숫자의 거대함이 아니라, 그래서 대형교회가 됐다는 자랑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었고 복음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신경 쓰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에 아까 제가 이렇게 몇 개 제시해 드린 것과 이 복음전도,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 그 기쁨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전도는 언제 해야 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전도는 바로 지금이 적기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자,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앞에 34절에서 나의 양식, 먹을 거, 밥 이야기 하시다가 한 절 넘어가서 추수를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키워져 추수하게 됐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멀리 보면 지금 뭐가 보이는 겁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면. 그들을 전도하는 걸,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추수에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추수하면 뭐가 생깁니까? 양식이 생기죠. 먹을 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양식은 추수해야만 생깁니다. 추수는 곧 전도죠. 복음전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양식을 먹고 갖기 위해선 복음전도의 영혼권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힘써야 됩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직 아니다. 아직 추수 때가 남았다. 넉 달이나 남았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연의 추수의 때는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시각입니다. 때가 아직 멀었어. 좀 남았어. 마음의 문이 좀 열려야지. 아유, 너무 완고해. 나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데 누굴 뭘 전해. 아, 돈 좀 있고 시간 좀 남아야 복음 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영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인 시간표의 핵심입니다. 바로 지금. 따라해볼까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을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내게 제한 조건인 게 나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아직 너무 상대방이 완고하고 이런 내게 제한 조건인 게 하나님에게도 제한 조건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나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인데. 그렇죠?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생각에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몰려오는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복음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잡종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혐오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희어져라는 말은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당장 거두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시급한 희어져 추수할 밭이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계산으로는 버려진 땅이, 버려진 영혼들이 주님의 시간표에서는 바로 지금 거둬야 할 가장 시급한 희어져 추수할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과 덜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명품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아, 중년 남성 이미지 이런 거 신경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일.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걸 확장해서 죽어가는 내 친한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뭐가 더 급한 겁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기준만, 그 잣대만 들이밀면 뭐가 시급한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나의 생명이 멈춘다면 오늘 밤 내가 밤새워 줄 섰던 그 명품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병을 알고 난 분들은 깨닫잖아요. 아,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뭐구나, 이걸. 당장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중년 남자의 세련된 이미지 그거 따라했는데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현대 소비사회의 모든 화려한 이미지들은 한줌의 먼지일 뿐입니다. 진짜 시급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 살아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건져내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여름에 이렇게 맨날 여름사역 도대체 얼마를 강조하는 겁니까? 매주 광고하고 매주 기도하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없어요?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깔려있기 때문에. 내일 중고등부 한 50명 애들 수련회 가면 그중에 예수 안 믿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70% 8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복음 전

0: 한반도를 힘쓰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가장 깊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제일 시급한 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상급이 보장된 일이다. 상급이 보장된 일이다. 여기 그 자녀들, 이렇게 어린 자녀들 키우고 이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거죠.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 손녀들 공부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만약에 진로가, 아이가 진로가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면 운동 잘해가지고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막 이러면 기쁘겠죠. 아들, 딸, 너 이번에 중간고사 1등 하면 아빠가 용돈 줄게, 엄마가 옷 사줄게,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이런 그 약속 한 번쯤 해보셨죠? 자녀들, 손주들에게. 안 하셨습니까? 버릇 나빠질까봐?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칭찬을 해줍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뭐가 약속되어 있을까요?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3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좀 띄워놔 주시면 이 구절을.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는다.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무슨 삭을 받았습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지금 보면 이 과거형이잖아요. 삭슬, 이미 삭도 받고 또 열매를 모으는 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게 보여,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땐.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서 보면 이게 둘 다 현재형입니다. 또 이미 삭도 받고의 이미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상 이 잘 읽히라고. 그러니까 삭을 받고 열매를 모으는 게 현재 동시에 같이 진행된 일입니다. 같은 동사 현재형을 쓰고. 그러니까 삭을 받으면서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상급이 보장된 일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면서 삭시 함께 들어오는 상급이 보장된 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상급이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일로, 이라고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낙심한 젊은 전도자가 멘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통 반응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수고에 대한 하늘 상급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제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형제여,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어부의 소관이 아니네. 주님은 물고기를 무조건 많이 낚아 올릴 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진 수고 그 자체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네. 자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네의 상급은 이미 하늘 장부에 한 줄도 빠짐없이 확정 기록되어 있네. 낙심하지 말고 그물을 계속 던지게. 이런 맞죠? 우리 방어진 항에서 출항하는 어부들이 만선을 이루어야 임금을 받습니까? 아니죠. 선주의 뜻에 따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 그 수고 자체로 삭슬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일 했는데 헛손질 같아요. 아이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성형학과 했는데도 똑같은 것 같고, 구역장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 없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거점전도 하는데도 뭐 열매 없는 것 같고, 아무 수고의 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고 성경학과 따라가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돌덩이같이 그냥 눈 감고 있는 아이들 옆에서 붙잡고 그냥, 애들은 맹숭맹숭한테 선생님들만 울고 있어요. 막 옆에서 그물 던지고. 그거 자체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복음 전도는 확실한 하늘 상급이, 영혼을 생각하는 모든 일은 확실한 하늘 상급이 쌓여

0: 지름길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단순히 나가서 노방전도해야 됩니다. 거점전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거 해야죠. 그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적인 장소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복음 전도죠. 내가 우리 아이들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는데 냉랭한 구역원들이 내 구역장의 섬김을 보고 야,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마음이 바뀌고 정말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 전도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선교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복음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하늘에 상급이 쌓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최우선으로 놓고 영혼을 수단이 아닌 숫자가 아닌 목적으로 놓고 행하는 모든 일들, 영혼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 상급은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 전도 자체가, 영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방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명품을 사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입고 잘 하십시오. 근데 그것 따라잡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것을 잊고 휘어져 추수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런 분명한 하늘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복음 전도, 영혼을 제일 앞에 놓는, 영혼 구원을 제일 앞에 놓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 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의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초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듣고요,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조수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다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면 늘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 방학 맞아서 평소보다 더 분주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서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시겠죠. 그럼 이번 방학이 끝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웠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웃었던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 믿음의 추억이 함께 담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 휴갓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과 함께 믿음의 기억도 차곡차곡 쌓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듣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은 학생들에게 또 학업성장에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성장에도 사실 아주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왔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좀 한 뼘 더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 맞아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텐데 여행지에서 쉼을 누리는 것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여름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기회가 있다면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한웅재 목사님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창문에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병산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을 전할지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원웨이 싱어즈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까지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에서 김병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쉽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본, 이 일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그렇게 큰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꼭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두 곡,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수 담기 원해,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해 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Judges chapter 18, verse 1.
1: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온열질환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큰 지진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여럿 발생하겠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야외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또 리마인드 드립니다. 13일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합창단원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ve Darmody가 부릅니다. There is a fountain. 우리말 제목은 샘물과 같은 보험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Danites were a tribe of Israel. Danites, 단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of inheritance during the reign of Joshua. 그런데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다스릴 당시에 inheritance,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우리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area of land. 그들도 또한, 즉 단지파들도 또한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었죠. So they sent five men to go see who they could attack to get some land.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who they could attack, 누구를 과연 공격해서 우리가 땅을 좀 뺏으면 좋을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대표단 정탐꾼을 다섯 명 뽑아서 보냅니다. The spies went to the mountain.

Mountains of Ephraim. 그래서 이 정탐꾼 5명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And recognized Micah's priest. 그리고 이야기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미가의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직장을 하나 준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출신 제사장을 이 정탐꾼이 알아보는 거예요. They asked the priest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이 레위는 지금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죠. 이들이 이 레위 출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땅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도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이니 당신이 보기에 우리 계획이 좀 성공할 것 같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And the priest told them. 그래서 그 제사장이 told them, them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That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들 계획대로 가서 하면 다잘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The spies went and found Laish.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A nice city, 참 좋은 도시예요. That had no ties to any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이웃의 어느 나라와도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찾은 겁니다. This would be a safe city to attack. 이 도시를 공격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And steal without fear of starting a major war. 그래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The five spies came back to the Danites.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다시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reported about the city of Laish.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The Danites decided to steal this land. 단지파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땅을 빼앗겠다고. So, they sent 600 armed men up into the mountains to steal the city. 그래서 그들은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Up into the mountains. 자, 그 산지로 보내는 거예요. To steal the city.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보냈죠. The five people spent the night at Micah's house. 가기 전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nd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an from Levi's tribe. 그리고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This may mean that they knew him already.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they가 여기서는 정탐꾼들이잖아요. They knew him already. 그리고 him은 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He came from Bethlehem, Judah.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This town was near where they lived. 그리고 이곳은 자기들이, 즉 단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He probably had a southern accent. 아마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남부의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So maybe because of this, 아마도 그의 억양을 듣고 they knew where he came from. 아, 저 친구가 아마 우리가 사는 곳 어디 근처에 사는구나. 거기서 왔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They asked him to tell them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자기들도 땅이 없으니 가서 땅을 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계획이 과연 성공을 할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He gave to them the answer that they wanted. 여기서 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는고 하니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Elsie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and giving us a good land. Thank you that we have enough food to eat. Thank you for making South Korea a prosperous nation.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s we try to live for you. Please bless the church in South Korea and help us to show people your love.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0: how even the decisions that seem unrelated,
1: 심지어 관련 없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도 can lead us into sin, 자칫 우리를 죄로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tudy your word.
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And see many examples of how to live our lives.
1: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blessing South Korea.
1: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And giving us a good land.
1: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금수강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we have enough food to eat.
1: 우리가 정말 먹을 식량도 충분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0: Thank you for making South Korea a prosperous nation.
1: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continue to bless us.
1: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try to live for you.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0: Please bless the church in South Korea.
1: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0: And help us to show people your love.
1: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1: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1: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느끼신 점 또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0: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laces in the Bible.
1: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3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윔 그리고 바라입니다. 먼저 아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0: A-V-V-I-M,
1: 특이한 스펠링이에요. 아윔, 올해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윔, 한번 더요. 아윔, 한번 더 해볼까요? 아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파라, 파라, P-A-R-A-H예요. 파라. 한 번 더요. 파라. 바라를 파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attacking Laish.
1: 다음 주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공격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1: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0: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줄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개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지요. 사실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누구 성경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은 사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손을 얹고 취임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은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심각한 것은 지구 전체에 심각한 천재지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생기고 지진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기고 온 지구가 이 코로나였던 것 때문에 아주 뭐 몸살을 앓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열대야, 밤에 너무 더운 그 시간이 1년에 길어야 한 3, 4일 아니면 하루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열대야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40일 이상이 열대야라 그래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아주 천재지변으로 지진, 뭐 곳곳에 산불,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들 하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천재지변들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 자체의 문제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대로 지켜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신 은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내가 뭐 좀 회개한다고, 내가 뭐 좀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어? 그 생각이 들겠죠. 내가 뭐 좀 바뀐다고, 내가 잘한다고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 전반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히 하는 것 굉장히 좋은데요. 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먼저 내 안의 죄를 살피고 그 죄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에스겔 18장 21절 22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자연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세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였으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바른 길로 서게 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해하기 쉽도록 너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행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문제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가기가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라고 14장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출 때 진실을 알고요. 교만함은요 자기를 모릅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이 내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사회 뜯어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문제입니다. 고쳐주세요.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래요. 고쳐주세요.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고쳐주세요. 경제인이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겸손히 스스로 낮추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진실을 깨달을 만큼 스스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현 시대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획스터라는 사람은 현대를 가르쳐 혼란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로킨이라는 사람은 현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든이라는 사람은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현대는 불합리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괴슬러라는 철학자는 현대는 갈망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레크라는 미래학자는 현대는 단절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켈브레이드라는 사람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들 가운데요 아무도 현대를 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시대다, 살만한 시대다, 희망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현대는 분명히 병든 시대인 거 분명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많고 불만스러운 시대입니다. 근데요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얘기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의 진짜 괴로운 문제는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다, 뭐 불합리한 시대다,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왜 불합리한 시대인가, 왜 위기의 시대인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지요. 현대 위기 시대라는 얘기 백날 해봐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위기의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사회에 가지 못한 사회는 적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원수 맺을까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살아도 부족한데 믿지도 못하는 게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못 믿으니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더 마지막 세 번째는 도구화한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 서로를 도구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려 든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친절 베풀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지? 계산하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도구, 내 부를 만들어가는 도구, 향락의 도구,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아니고 계산적으로 교회 가면 사람 많으니까 뭔가 이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건 문제지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이야기나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낮추어야 답이 나오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차에 치인 어린 소녀 하나가 온 거예요. 택시기사가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녀가 아무런 신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병원에서 이 아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니까 빨리 처치를 해주면 좋은데,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치료비 못 받을까 봐죠.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니었고 혹시 치료비 못 받으라는 것 때문에 그걸 거부를 했어요. 결국은 이 택시기사가 이 소녀를 태워가지고 다른 병원을 또 갔습니다. 거기서도 보호자 없다고 또 거부했어요. 이렇게 몇 군데 다니는 동안에 결국은 시간을 놓쳐서 이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소녀는 첫 번째 도착했던 병원에 원장님의 딸이었어요. 만일에 이 병원이, 이 원장님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고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쩌면 이런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좀 쉽게 알아듣게 하면요, 우리가 자기 욕심 버리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이 나라 임진족도 고치시고 이 세계 열방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낮추고 하나님 바라보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더는 주의 주장을, 더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야기는요, 그 의미가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폭풍우가 치고 천둥이 쳐도요,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기가 엄마 얼굴 쳐다보면요 평안하거든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의 근원이 되는 엄마를 쳐다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타까운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담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의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 듣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에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고 그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고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땅을 아무리 갈고 노력을 해도 농사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비난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비난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국회의원이 잘못됐다고, 경제인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창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아담을 위하여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 하면 그 개는 하나님이 개라고 이름하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저거는 개야 이렇게 하니까 그 개가 된 거예요. 아담이 호랑이를 보고 저건 호랑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렇게 다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고요.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확실히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에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창조할 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질병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병균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병들었을까요? 이유는 뭔가 생리적으로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디지스라고 영어도 쓰지만 디스오더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디스오더는 이게 질서가 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질서가 깨어지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물은

0: 그런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게 깨지니까 그다음부터 그 뒤로 다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릇된 이념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제의 근본인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다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후반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해야 돼.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면요, 먼저는 내 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회복될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력 미치는 범위까지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넘치면 이 나라 민족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1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자를 연구해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환경과 생각, 문제를 지배합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게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과 꿈, 말과 믿음을 통해 모든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비록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분명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클래식 화요의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의 소망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필요들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은 바위처럼 변함없이 견고하다. 우리는 멈춰서 장미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송이를 꺾어 누군가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 여유도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라나타의 Go Out With Joy, I Will Sing.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양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조수아님의 나는 믿음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Jeff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참 즐겁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교제하며 나누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양 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8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팍스인데요. 영어에 피스라고 하는 평화를 말하죠. 이 평화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또 로마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논리를 가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인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동사 슐람에서 왔습니다. 슐람이라는 말은 지불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돈과 좋은 환경, 명예가 주는 평안은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무너지고 마는데요.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둘로스 남성 합창단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어서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 서머 스페셜로 은혜와 기쁨의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도구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심영진의 은혜로다, 김영식의 행복이 있으니, 옹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기뻐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쁨이 슬픔의 비상구는 아닌데요.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오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다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클래식 화요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속해서 러브의 활짝 웃어요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바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에 격분한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재산도 다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비비는 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일어날 일도 처참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오면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34장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은 막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 막지 않고 그냥 두셨죠? 그런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는 야곱의 삶이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열심히 살든 잘 살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일어나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4장에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의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암담한 가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35장에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참 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정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시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족속들의 다른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영혼도 멍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또 하나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삶의 풍랑을 만나 가슴이 찢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들려졌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걸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또 내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들리냐?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저 절망과 자책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찌들어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감격적인 바로 그 땅,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냥 참석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 얘기로 듣고, 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뭐 그렇게 듣고, 피곤하면 잠도 좀 자다가 옆에 가까운 친구도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를 확인해 봐라. 너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겪고 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새 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던 이방 신상들,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고리,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묻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묻었다는 표현은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할 때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로,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사용될 때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을 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이웃 부족들이 연합해서 같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는 것을

없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 정서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모, 그 리브가 드보라를 하나님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을 때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뭐라고 했냐면 알론바구시라 그랬어요.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유모가 떠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벗겨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한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게 하라, 그 말대로 라헬은요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중간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봅니다. 라헬은 죽게 하라.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셉, 먼저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살았고 14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남자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 됐어요. 야곱도 참 행복한 남자다. 왜요? 14년간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라헬을 뺏어가는 건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에서가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앞에 세우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례로 거두어 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이었고 세상적인 집착이었고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쓰레기와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여기도 없을 뿐더러 보기 참 힘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깎인 부분이 없어. 깎인 부분이 없으니까 거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0: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왔다고 변수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의 복도 말씀하셨고 후손들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성경 주위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움에서 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한테 왜 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다 그랬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의미, 굉장한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는 막내 아들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어가요. 하나 더 했는데 요셉 이름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더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논이라고 지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긴 주셨는데 슬프구나. 너는 인생의 슬픔, 엄마 없는 슬픔을 가지고 넌 태어났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바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슬픔과 고난과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회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최고 기온을 40도를 찍었대요.
1: 아, 너무 힘들겠어요.
0: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참 그런

0: 더위도 있고 힘든 네. 시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정체성이라면서요.
1: 네. 네.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 휴가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물놀이를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응당 더위하고는 상관없이 무더위를 몸으로 직접 마주하는 네. 워터파크 다들 가시잖아요. 저번 주에 저도 조카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네. 아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네. 놀이기구로 끌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고공 낙하는 꿈도 못 꾸는데 조카들이랑 딸이 너무 체근하는 바람에 인원이 꼭 채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뭐 4명 정원 뭐 이런 뭐
1: 그런
0: 기구였나
1: 걸요.
0: 보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계단을 오르다 보니 정말 다리가 너무 저리고 무서운데 그래서 네. 제가 용돈을 줄게 네. 이모는 내려가면 안 되나. 너무 늦었어 이모, 너무 늦었어 이모 이러고서 올라갔다 보니 끝까지 갔더라고요.
0: 네.
1: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0: 네?
1: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누구일까? 여긴 어디인가가 정말 계속 생각이 나면서 아 이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올라가다 보니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쫙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
1: 두 번째를 또 타러 갔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억지로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딘가에 상황에 밀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으나 저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심장의 떨림이 콩쿨 직전하고 또 가더라고요. 오디션 볼 때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다.
0: 아멘.
1: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더라.
0: 결론이?
1: 네. 네. 그렇게 여러분께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35장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요. 나의 갈 길 다 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아멘.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서 있던지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첫 번째 찬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아멘. 오늘 첫 곡 함께 듣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1: 첫 번째 작곡가로는 차이콥스키를 만나볼까 합니다. 정말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던 그런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유약한 어린이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성정이 유약했대 이런 것보다 그냥 건드리면 깨어질 것 같은 유리 잔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본인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내면
1: 본인의
0: 세계.
1: 마음에 많은 음악들이 있었다면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어렸을 때 함께 지내셨던 유모는 차이콥스키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힘들다고, 자주 울었다라고 글을 남기신 것도 있긴 하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차이콥스키의 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굉장히 광대하다, 넓다, 아, 정말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알고서 그 곡을 접하면, 아,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의 어떤 비장한 마음이, 이 사람의 너무나 힘든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말씀드렸을 때는, 차이콥스키는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나와
0: 네?
1: 결혼해주지 않으면
0: 네.
1: 나는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노래하는 제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평안한 삶을 한번 꿈꿔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차이콥스키가 살던 시대의 그 러시아는 정교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세 달을 못 견디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0: 아, 도망을
1: 네,
0: 갔어요.
1: 정말 도망을 가셨어요.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떠나셨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음악 속에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감상을
0: 네.
1: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입니다.
0: 네.
1: 세레나데는 보통 우리가 창가에서 뭐 고백하는 노래,
0: 네.
1: 밤의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먼저 투영하시고 들어보심이 더 감상법에 맞지 않을까. 그의 삶을 담아서 여러분께서 이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느 부분은 아, 많이 슬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선율이 이제 들으니까 살짝 구슬퍼요.
1: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이니 관악기는 없겠죠.
0: 네.
1: 현만이 우러내는 그 어떤 선율의 잔잔함을 여러분이 1악장에서 꽤 느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콥스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상에 맞지 않는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레 음악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수많은 곡들을 남긴 그런 작곡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삶의 면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0: 네. 두 번째로 함께 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교수님?
1: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왈츠를 준비했고요.
0: 왈츠.
1: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면 준비한 곡은 왈츠이지만
0: 네.
1: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스탈린 정권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억압.

0: 압박받고 마음대로 할수 없었는가? 작곡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았을 때 통치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 까지
0: 정말,
1: 되나요?
0: 네. 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결과물이 그 작곡에 달려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다가
1: 네.
0: 어느 날인가는 스탈린이 이거 안 됩니다, 이 곡. 금지시키세요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었다.
1: 세상에.
0: 그러면 이제 계속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르셨고요.
1: 네.
0: 예민해 보이는 그런 성품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원래 살다 보면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내가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알 수가
1: 모르니까,
0: 없어요.
1: 네.
0: 게다가 문화숙청이라는 것이 이런 공산주의에서 많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체제에서는 뭘 했어야 될까요? 어떤 곡을 작곡했어야 될까요?
1: 살아남으려면.
0: 네.
1: 뭐, 아무래도, 뭐, 어떤 그런 정부나 정권을 향한 찬양이라든지,
0: 그렇죠.
1: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엿보이는 그런
0: 그렇죠.
1: 곡이어야겠죠?
0: 그러면 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영상이 되어지겠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1: 네.
0: 영화의 수많은 배경음악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후대에서 봤을 때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일단 숙청을 당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1: 무섭잖아요.
0: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이 곡이 이미 외국에 싹 이렇게 퍼질 만큼 작곡에 능하게 하셨는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면 숙청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체제에 맞춰서 작곡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작곡할 수 없었겠죠. 아마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곡이어도 그것이 그들만을 위한 곡은 아니었을 것이다. 본인의 마음이 어딘가에 분명히 담겨 있을 테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창작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왈츠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왈츠가 있는 반면에
1: 네.
0: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약간 깊은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쿵짝짝입니다. 가볍고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쿵짝짝이 아니라
1: 네.
0: 무게를 가득 담은, 나의 심정에 어떤 어려움을 가득 담은 쿵짝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작곡가, 근데 그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그런 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1: 하은 PD님은 본인의 정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0: 정체성의 기준.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가족? 가족과, 지금 제가 담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그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는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방금 들으셨겠지만 몇십 대의 악기가 한 곡을 연주를 하려면 기준 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치를 보통 442에 맞추고 라라는 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의 튜닝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어떤 화음과 어떤 선율들을 연주했을 때 배음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의 기준 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 하은 PD님 말씀대로 그 중심에는 가족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나라는 인물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0: 아멘.
1: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추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 쉬운 클래식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온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0: 아멘.
1: 오늘의 정체성에 관련되었던 작곡가들의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0: 아멘. 하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놓여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러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온대,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

0: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 예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 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날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기쁜 날도 흐린 날도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죠. 하지만 어떤 날씨를 만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높이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예보는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 오늘도 찬양 예보곡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게 됐죠. 하지만 임신 12주차가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신에서도 같은 이유로 아이를 잃게 됐거든요. 총 세 번의 유산을 겪은 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게 건강한 아이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적처럼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품게 하셨고, 이제 저는 이번 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힘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께 제 사연이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라며 보내봅니다.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연자분 정말 오랜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 중심을 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비가 그치고 그 무지개가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피어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뒤에 약속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사연자분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득 담아서 주님의 사랑, 마커스의 음성으로 예보해 드립니다.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감사관측소 감사는요? 빵순이의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입니다. 감사관측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빵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산에 이사 온 지도 어느덧 3개월. 빵을 정말 좋아하는 저는 요즘 울산의 맛있는 빵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보다는 직접 베이커리를 찾는 걸 좋아하는데요. 빵 굽는 향기가 가득한 그 공간을 직접 느끼고 그곳만의 분위기와 제빵사님의 정성이 담긴 빵을 만나는 시간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도 좋아하는 저는 그날도 산책을 하면서 울산 곳곳을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곳에서 한 베이커리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따뜻한 분위기와 빵을 대하는 제빵사님의 철학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빵을 한 입 먹는 그 순간 맛과 식감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그래서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빵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직접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는 손님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빵봉투에 빵 하나를 더 넣어주셨죠.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더 큰 감사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건넨 작은 감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다시 다른 감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감사의 신기한 힘을 발견한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고 또 다른 감사를 피워내는 시작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찬양예보국의 레이더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했던 오늘의 찬양예보. 끝곡으로 시와 그림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80님의 신청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 전화 지역번호

259국의 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국의 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였어.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죠? 간절히 기쁨으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요, 저리로서, 요즘 그 말 잘 안 쓰죠? 저리로서, 그 자리로부터, 즉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유일한 목적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여? 뭐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수준 있으세요. 크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 편하거나 가벼운 단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은, 심판은요 결코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는 명백한 예수님의 약속이요, 재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그만치 네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초림도 안 하시는데요, 다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만 네 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자그만치 318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도 수차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마지막 얘기한 다음에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1호에 틀림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듯,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역시 지켜봐야 알겠지가 아니라 장차 반드시 성취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재림, 그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 많은 건 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엄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한 사람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요 부자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만약 그것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게 염려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멀어질 때 질타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혼내도 되는 거죠? 야단쳐도 되는 거죠? 왜요? 제가 고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 못할지언정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요,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 지름길을 있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방법, 예수님 뜻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스탑,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께 권사님께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마지막 날 우리는요, 세상 성공의 순서대로 줄 서는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심판은 이렇듯 재림은 이렇듯 모든 이에게 두려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뭐한 것 같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요. 큰일 아침에요. 게다가 계시록 20장 13절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죄를 져요. 근데 제가 죄 져놓고요, 제가 누구 상처 줘놓고요, 제가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저를 되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까요? 알려드릴까요? 그 외에서 상처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상처 줬다고 나서는 분 없어요. 왜요? 죄진 사람 까먹어요. 죄진 사람 다리 뻗고 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한테는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10년 갖고 있는 거요, 제가 죄 짓고 있는 거요, 주님 다 적어놓고 그거대로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심판대 앞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산자나 죽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그거 다 드러나 그거 보면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라장 같은 그곳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설 때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요 행복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요, 주님한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요, 제주중앙교회에 목회하면서 성도도 많이 누고요, 중축도 하고요, 십자가탑도 세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설교용으로, 간증용으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30편 3절 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우리 죄악 본다고요. 여러분 그거 섬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커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요, 뭐 드러낼 게 있냐고요? 뭐 자랑할 게 있냐고요? 죄인으로 와 있는데요, 100번 말하면 뭐 하냐고요? 내 죄짐이 더 무거운데요. 그래서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누구도요, 누가 주여 서리이까?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인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설 자가 없지만 사유하심 예수님께 있대요. 여기서 사유하심은요, 히브리어 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예요. 보통 사람이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는 나사 마할 정도인데, 이 사라흐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공과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죄짐을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사라흐,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거 붙잡은 자만 위로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 붙드는 자, 십자가 붙드는 자만 십자가 심판의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은 역경과 박해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라흐, 사유해 주시는 예수님 붙잡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그들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배 때마다 떡을 나눠주며, 떡을 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재림의 주 앞에, 십자가 주님 앞에 예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또요, 교제하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씀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문제를,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 그 십자가 주님과 붙들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위로서 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재판과 마지막 심판이 올지라도 그 주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심판을 축복으로, 받은 축복으로 사는 신앙인의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신앙인은요, 그런 신앙인은요, 자리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몇 분과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근데 권사님 몇 분이셨냐? 일곱 분이셨어요. 칠공주. 칠공주 일곱 분하고 갔는데요, 식당에 있더니 남자는 저 혼자고요, 다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제가 잠깐 식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식당 자리에 안 앉고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렸다가 갔더니요, 빈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제 자리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아이, 잘못 앉았어, 그러면서 멀리 가시더라고요. 전요, 제가 편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참 신기한 건, 제가 앉으면 저쪽부터 앉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당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인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혼돈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역할을 뒤바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이 재판장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 자신은 재판장 자리에 앉고 목사님, 교인,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피고석에 앉힙니다. 때론 상당히 이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쟁, 가난, 질병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기준 맞는 항변을 기울일 준비도 되어 있다 말합니다. 말하길, 무죄, 하나님께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이해로운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잘못 앉아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잘못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와 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판단 당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 바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주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듯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여러분은 피고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위험한 저는요,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판사이십니다. 여러분, 옳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만 심판날, 재림의 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축복을 하는 신앙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주간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신기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먼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의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예수님의 장차 미래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특정한 시간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AD 01년부터 AD 33년까지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되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늘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위해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안토니 후쿠마, 그가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후쿠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 살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듯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자. 또 내일 다시 예수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과 재림의 회복과 소망이 날마다 찬양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친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재림은 징계가 아니라 그런 주님과 함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요, 법정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요? 외쳐 이르시되. 법정의 변호사로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 서신 예수님이요, 외쳐 이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크레조인데요, 크레조는 소리 지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운다, 크라잉 아웃, 소리내어 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게 심판대에 쓰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눈물로 소리내어 항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의 추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지만 재판석을 떠나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이 우시며 우리와 같이 매를 마시며 대신 죄를 지시기까지 한 대범하고 사랑 많은

0: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입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심판의 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까요? 심판받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시지요? 예수님 뚜벅뚜벅 재판석으로 내려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어저께 한 집사님과 상담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와 계시면 안 되는 분이셨는데요, 어저께 봤더니 유치부 봉사한다고 와 계셨어요. 양가 부모님, 집에 있는 것, 자녀, 당신의 건강, 여러 가지가 기도뿐이었어요. 아, 근데요,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말씀으로 능력을 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되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참 해맑게 상담을 나누시다 나가시던 집사님이 스쳐가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집사님 나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자녀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도 울며 소리 지르며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주중앙교회를 향한 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큰 교회 되는 거요? 그건 하나님 속 아니고요. 제 꿈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부자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길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들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하은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간증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의 원작 시를 쓰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십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맞서다 투옥되셨죠. 1944년 감옥에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 폰 구텐 맥히텐 선한 능력으로를 남겼는데요. 이 시가 훗날 어느 독일의 교회 음악가에 의해서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참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죠.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서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모든 날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이 더 깊이 와닿는 이유는 어쩌면 희망적인 상황에서 쓴 노래가 아니라 처형을 앞둔 너무나 절망스럽고 슬픈 상황에서 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기라고 할까요? 다니엘의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목사님께서 직접 걸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더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을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서재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담담하기에 더 처절하게 다가오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 마음과 또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 찬송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찬송가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 이 찬송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상황에 있어도 늘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줄 고백. 우둔한 것은 악한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선의 적이다. 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며 그것을 폭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힘을 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 악은 적어도 인간 속에 불쾌함을 남겨놓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해체의 싹을 자기 속에 품고 있다. 그러나 우둔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하다. 우둔에 대해서는 한 거를 가지려고 해도 힘을 가지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유를 들어 우둔 한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자서전에 남겨져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놓고 악한 건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둔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목사님은 악한 것보다 우둔한 것을 더 두려워하셨나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편한가, 남들도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신념이나 타협이 더 지혜로운 선택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쩌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이해받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진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결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진리를 버리는 무지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끝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지요. 세상은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모두가 타협하는 시대일수록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더욱 빛이 난 셈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또 목사님의 신앙과 간증을 안다면 결코 타협하는 인생을 살 순 없을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아멘. 강찬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후의 서재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서 한줄 고백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때로 세상이 볼때왜 저런 길을 선택할까? 구시대적이다, 유연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이 생애를 잠시 엿보며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던 점은 순결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에 당신이 주가 되시기에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길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나가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응원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좌절되는 일로 감정이 땅으로 꺼질 때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달마가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중얼중얼 네 선포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10번만 외쳐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젖은 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초롬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가 세 곡을 들으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계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Bill and Gloria Gaither Cross가 부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지저스 파이리로 비렌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스미낫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 또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사야 61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네, 영원히 은총 입어 마커스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모셔서 아이자야 61 피아 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나눌 아쉬운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했던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또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마지막 곡으로 인테그리티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기도일 텐데요.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순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660님, 84세 친정엄마 모시고 휴가 다녀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길 기도하며 다녀오는데요. 맑은 날 주심 감사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여정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여행이셨겠다라는 마음이 사연 속에서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친정어머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곧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하나린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양합니다.

찬이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외협력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 기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고 열쇠는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진 차가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감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을 먼저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걸어가 외로운 여인의 말벗이 되어주셨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셨을 때 깨졌던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빈부격차, 이념 논쟁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에 가로막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의 소통 벽을 깨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하려면 먼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사정과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주는 공감의 연결망이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지금 청년 세대와 교회를 다시 잇기 위해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배가 낯선 신입생들을 위해서 8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는 조별 채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을 벗어나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신앙 상담을 친근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년들이 교회의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활동하면 학교 채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학 연계 채플도 준비 중입니다. 청년들의 외로움과 방황에 깊이 공감하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돕는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워두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막힌 담을 향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써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총과 긍휼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요. 우리는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워시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성령과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카펠 드리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조수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웅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여 친구여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기에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는 조금 특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조각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찬양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선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시화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부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지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에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사

아마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비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 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썸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국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앰블워십의 유승화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여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템르거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전은주 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팀들과 시합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시골 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꽤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균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듣겠습니다.

버블리 임팩트 2014년 화요 성령 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유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 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이기를 또잘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샤엘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 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이 마르고 볕이 뜨거워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법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열기를 잠시 뒤로 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준비 잘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 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 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 불이 타버리지 아니하는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으라. 실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 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인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 족, 헷 족, 아모리 족, 브리스 족, 히위 족, 여부수 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 두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운부치와 군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살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의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번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돼.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 이게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런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 계속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뽕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 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를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에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불사신이라고도 부른다죠.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경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험한 땅도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올리브 나무처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그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진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0: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짖음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송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0: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 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제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게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는 소위,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주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0: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체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평도 사랑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영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시지요.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불곰에게서 살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중간을 밑도는 학생이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아주 배고픈 불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는 학생은 재빨리 불곰의 달리기 속도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해서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도망을 친다 해도 12초 후면 불곰은 자기를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 결과에 절망한 그 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멍청한 친구가 불곰이 얼마나 빠른지도 모른 채그 불곰보다 빨리 달리겠다는 착각을 했는지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도 기가 차서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불곰은 당할 수 없어. 너는 결코 저 불곰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단 말이야. 주제를 알아라. 그러자 성적이 좋지 않은 그 학생은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대꾸했습니다. 왜 내가 저 곰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살 수 있어. 웃음이 나오지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인생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는 이웃과의 공생, 상생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이기주의의 영악스러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생명 살리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죄사함을 제공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0: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령

성령의 열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휴가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어려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달 8월을 광복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인데요. 우리는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2의 광복인 남북 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9편, 누가복음 12장,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오늘 주일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며 자랍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많은 연예인을 전도하며 연예인 교회를 세웁니다. 1981년 12월 문서사역의 새 지평 두란노 서원을 창립합니다. 1985년 영국 유학 후 돌아와 온누리 교회를 세우게 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브 소나타 개최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뜨거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라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 비전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전문 위성 방송인 CGN TV를 개국합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 간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별명을 가졌던 하영조 목사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는 배제학당이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8월 3일 서울 정동에 배제학당이 창립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죠. 미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겸나, 고영필, 이종은, 이인탁 이렇게 네 명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86년에 고종임금은 배제학당이란 교명을 지어 하사했고 당시 학당장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훈을 지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그 설립 이래로 민족 순환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1885년 8월 3일 창립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로스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 성교 전서라는 신약성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역 성서라고도 불리죠. 그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로 1872년부터 중국 대륙 동북지역 선교사로 일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동북지역의 관문인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락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개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선생을 비롯한 의주 출신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루죠. 이들은 만주에서 한 팀이 되어 성서의 한글 번역에 힘쓰게 되고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역 성경, 공식 명칭 예수 성교 전서가 출간됩니다. 얼마 전 중국 대륙 동북지역에 로스 선교사님의 이 같은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로스 선교사님이 1915년 8월 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는 차례진 장로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지방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지도자인 차례진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6일 순교하셨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셨는데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갖고 국내 독립자금 조달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진읍 배영석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6.25 당시 피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강진읍 시장터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지역사회 인사 두 분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한국의 침례교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1889년 12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펜 위기 내한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침례교가 시작된 지 16년째인 1905년 8월 15일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충청도 강경에서 제1회 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제16회 총회인 1921년부터는 일제 강요로 동아기독교로 교단 명칭을 바꿔야만 했지요. 그리고 1942년 6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대표 33인이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44년 8월 8일에는 급기야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1944년 8월 8일은 침례교 역사로는 잊을 수 없는 강제로 침례교가 해산당한 날입니다. 같은 날 8월 8일 토요일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로 사상가로 쾰른 부근 캠벨에서 출생했는데요. 1399년 새로 세워진 아그네스 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1413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수도원장을 지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제작했는데 특히 수도자의 영적 수업의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금으로부터 555년 전인 1471년 8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전화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며 실비 수준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3577-28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88장, 새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통합찬송가 488장, 새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면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

0: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교회 또 지하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거죠.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냥 금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문이죠. 주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이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예레미야서 저는 그 기도 이머전시 그 번호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곤 했는데 MT77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후약에서는 JE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의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뭐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제목으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다가 오해할 사람들이 생길까 봐 조금 순화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기도 금지령이 나옵니다. 이건 뭐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니엘한테 얘기하듯이 어느 나라가 강압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예레미야서에 자그마치 세 번 나옵니다.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좋죠? 아, 기도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응? 그렇습니까? 또 하지 말라면 왠지 좀 불안해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광야에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애굽이나 그 가나안의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 아, 그때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갈 탓이다. 아, 그래서 서로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건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해요. 조건부적인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할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변하든지 저들이 변하든지 하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저들이 이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러면서 내 백성 되고 하나님 되는 관계를 저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왔어요. 거기에 뭐이 붙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삐! 하고 저주! 발동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11장 11절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이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세 번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가 성경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약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다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 기도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뭐 정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는데요. 이게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요

하고 몸과 심과 언어도 정결하게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곡은 예수전도단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들려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추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떨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0: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시편과 함께하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8월의 첫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어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일상에 방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아침 울려 퍼지는 찬양과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바캉스,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시편 100편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 이어진 곡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어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연주 찬양인데요. 김기경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죠. 여름날 메마른 골짜기 같은 일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시원한 샘물을 만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등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에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로 1년이 채 안 되어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교사 루비 캔드릭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조선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한 한 선교사의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기대와 기도로 인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